0: 어디 앤드레? 오시대 본사. 옛 이르담 어페케다고. 옛 이르담 어페케다 비선. 알롬 기다이 피티. 고발. 오시대 본사가 말기다. 페케다고. 페케다 비선. 목래 본사. 바이 투더 본사. 하이 허르토바 지르시뷰림. 하이 아토파로셔 레드베주걸. 비속 허산. 및 까파스콧스팔림. 페케다 비선. 왜곡과 뉴가티 시대, 내 마지막 급했기 어플, 모슬리고르 사건 여파 모듈, 행겨벳 모슬리고르 사건을 걸, 여서르가 하에서 구글, 바르넴 매개가, 세계대 허유, 모슬리고르 사건이 세계, 합구가 하나, 하두가 하나, 세계대 비선, 세계대 레기, 어이, 구경하야, 소문. 자고용 벌러다.
1: 미스터, 왜 이제 말 마시노? 에스킷, 엄민다 미라시노. 이 호시노 에스트벌라데이색. 맥, 인 민다를 에케이색. 맥, 걸로스낙 마시모타야렉. 맥, 일빈 필렉. 맥, 멜빈 메렉. 산티오 이제 뿌리지 마시노. 하여튼 말 마이 사고야 미스터 버유에이 말 에쉬 민댄 비라
0: 사보치가 미하이 에쉬 Nem hiba a gócifra fáva, nem modern az én szívem, egyszerűség lakik benne, mosolyogva, szeliden, egyszerű, de tiszta nóták, amiket én tanulok, mert a szívem sugja őket, nem is olyan nagy.